멜론 차트 6월 3위 곡 아일릿의 It's Me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벅스뮤직의 차트 순위권 곡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벅스뮤직 6월 차트 순위 1위 곡은요. 역시 IOI의 갑자기가 차지했고요. 2위에는 그 오랜만에 돌아온 걸그룹 에스파의 레모네이드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가 꾸준히 3위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한번 그 코르티스와 에스파의 순위가 서로 바뀐 주가 있긴 한데 예, 6월 통틀어서 평균으로 보자면 멜론 차트와 달리 벅스뮤직에서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가 꾸준히 2위를 차지했고요. 아일릿의 It's Me는 순위권 4위, 5위로 계속 밀려나 있었습니다. 예, 이 중에서 2위 곡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들어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벅스뮤직 6월 차트 순위 2위 곡 예,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들으셨고요. 연결해서 함께 들으신 곡은 6월 첫째 주 5위 곡으로 새롭게 올라온 곡입니다. 신인 그룹 트레저의 If I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KBS 뮤직뱅크 순위곡들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트레저의 If I가 뮤직뱅크에서는 6월 둘째 주 2위 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는 에스파의 WDA라는 곡이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새롭게 데뷔하는 신인 그룹입니다. 엔더블의 Curious라는 곡이 지난 5월 발표에 이어서 2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예, 다행히도 그 뮤직뱅크

그 6월 첫째 주 3위부터는 낮익은 곡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알스파의 레모네이드가 3위, 아일렛의 이츠미는 4위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뮤직뱅크 6월 둘째 주 1위 곡은 신인 그룹 트리플S의 베이비 플라워가 차지했고요. 셋째 주부터는 기존 K-POP 그룹들의 컴백곡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의 바이럴이 셋째 주, 그리고 라이즈의 Do Your Dance가 넷째 주 1위 곡으로 올라섰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은, 예, 제 목소리가 또 빨라지고 있죠. 예, 조금 천천히 말해야 되는데, 차트 순위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빠르게 말을 하네요. 예,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그 뮤직뱅크에서는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즈나의 신곡 메트로놈이 6월 3주차 2위 곡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보이 넥스트 도어의 바이럴, 6월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신곡 들어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드디어 엔딩입니다. 지난달 6월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순위권 안에 들었던 곡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얘들 이 탑엔터 코너는 소개할 게 많아서 마음이 바쁘네요. KBS 뮤직뱅크 말고도 MBC 쇼 음악 중심 차트 순위도 알려달라는 애청자님의 요청이 있어서요. 오늘은 그것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시간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엔딩곡으로 들으시네요. 네,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이하게도 그 MBC 쇼 음악 중심은 차트 순위가 멜론 차트나 벅스 뮤직과는 겹치는 게 많았습니다. 예, 역시 주간 차트 순위를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첫째 주는 아일리스의 It's Me, 아이오아의 갑자기, 그리고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 각각 1위에서 3위까지 자리하고 있었고요. 둘째 주, 셋째 주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넷째 주에 와서 에스파의 레모레이드나 하츠투하츠의 신곡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월에는 아일리, 다이오아이, 에스파, 코르티스 이 네 그룹이 전반적으로 상위권을 자리매김한 듯 합니다. 이 중에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그리고 하츠투하츠의 신곡 레몬탱 두 곡 연결해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언장, 보이스 오브 에인젤, 이즈웰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분기 신규주택 건설 허가 건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저조한 선거자금 모금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늘리는 대신 고가 비거주 주택의 세부담은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0: 콘라드 퀸 스트리트 미드 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365일 건강하세요.
0: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취르카나스에서 열린 전국 청년의 날의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이 큰 열정을 담아 준비해온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바로 취르카나스에서 열리는 전국 청년의 날입니다. 교회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굳건히 하는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임에서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주제는 용기를 내라,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고 개인주의라는 안락지대를 벗어나 신앙의 형제자매 공동체에 속하게 하며 진정한 우정의 유대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증언하도록 이끄는 내면의 불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며칠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들을 오직 여러분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단지 휴대폰 사진이나 소셜미디어의 영상 속에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젊은이가 전할 수 있는 그 기쁨, 넘치고 영향력 있는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수많은 마음에 희망을 다시 불어넣는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보그마 성모님의 모성적 전구에 맡깁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페루 땅에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2분기 신규 주택 건설 허가 건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신규 주택 건설 허가 건수는 1,964채로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했으며 2022년 이후 2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2년 4분기 이후 분기별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신규 주택 건설 허가 건수는 4만 581채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6월까지 1년간 허가된 신규 주택의 총 건설 가치는 182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신규 주택 유형으로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18,627채의 건축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타운하우스 및 유닛이 17,675채, 아파트가 2,505채, 실버타운 유닛이 1,774채 순입니다. 오클랜드는 6월까지 1년 동안 17,097채의 신규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캔터베리가 8,647채로 33% 증가, 와이카토가 3,205채로 14% 증가, 오타고 2,982채로 13% 증가, 웰링턴 지역이 2,217채로 17% 증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건축 허가 건수는 급증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 공사 건수는 급감했습니다. 2분기에 발급된 비주거용 건축공사 허가액은 21억 4,500만 달러로 작년 2분기 대비 9.6% 감소했으며 2021년 이후 2분기 비주거용 공사 허가액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키위키즈 그랜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터턴에서 열린 공개 회의에서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뉴질랜드가 심각한

0: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뉴질랜드 국민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는 더 많은 뉴질랜드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가장 큰 장벽인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자녀가 태어난 뒤 첫 3년 동안 매년 5천 달러를 지급하고 최대 3명의 자녀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인 경우이며 지급금은 비과세로 국세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은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연간 약 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운영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터스 대표는 정책이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둘 경우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터스 대표는 출산율 감소가 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뉴질랜드도 너무 늦기 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를 이민 증가로 메우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이민은 뉴질랜드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정책이 이른바 인구대체 이론과 관련 있다는 해석을 부인하며 정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높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료비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물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뉴질랜드 소비자들의 신용 연체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평가기관 센트릭스의 최신 신용지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신용 연체율은 10.65%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체 중인 소비자는 42만 명으로 5월에 43만 2천 명보다 줄었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모두 감소해 모기지 연체는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소비자는 여전히 8만 4천 명에 달했으며 대부분은 임차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트릭스는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고 보다 신중하게 대출을 하면서 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신용 수요는 전년보다 7.3% 감소했고 신용카드와 선구매, 후결제, 에너지 관련 대출 문의도 모두 줄었습니다. 반면 기업 환경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건설업과 숙박 외식업에서는 기업 청산과 파산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적인 기업 채무 불이행은 감소하고 신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이 다른 운용사로 갈아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운용사 간 자금 이체는 21,757건으로 5월과 4월은 물론 1년 전보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업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새로운 키위세이버 상품이 출시되면서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주식시장 강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가 늘면서 성장형이나 공격형 등 위험이 더 높은 펀드로 이동하는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용사를 바꾸기 전에 수수료를 제외한 장기 수익률, 운용 수수료, 투자 방식, 자신의 투자 기간과 위험 감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같은 유형의 펀드끼리 장기간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

무용 상담 서비스 제공 여부나 온라인 이용 편의성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키위세이버는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단기 수익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목표와 투자 성향에 맞는 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중국계 의원을 향해 폭언을 퍼부은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 대표인 피터스 장관은 지난주 수요일 국회에서 야유에 대한 반응으로 녹색당 소속 로렌스 쉬난 의원을 공격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럭슨 총리는 모닝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피터스 장관과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국회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럭슨 총리는 피터스 장관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장관의 발언에 대한 실망감 표명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럭슨은 피터스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그러한 언어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당에 투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피터스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피터스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당 선거운동위원장 키어런 맥에너티는 럭슨 총리가 피터스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가 나라를 망신시키고 최대 교역 상대국을 불쾌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로토루아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토루아 시장은 총리가 별도로 사과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은 럭슨 총리가 최근 로토루아 비즈니스 챔버 행사에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과 생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이를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기업인들에게 정부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사업을 혁신하고 인공지능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높은 비용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럭슨 총리는 자신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며 소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총리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긴 근무 시간과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직원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발언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토루아 시장은 총리의 발언 전체를 살펴보면 기업들에게 혁신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으며 일부 내용만 부각되면서 논란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일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총선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발생해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총리가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정부 측은 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시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해외 유학생 박사 PhD 과정 등록금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뉴질랜드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이 같은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뉴질랜드 대학들은 국제박사 과정 학생에게 국내 학생 수준의 등록금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차이를 정부 지원으로 메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 재정 부족과 운영비 증가로 인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연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 인재 유치가 중요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제박사과정 학생은 연간 약 $8,800 수준의 국내 학생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일반 국제학생 등록금은 전공에 따라 연간 5만 달러를 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왔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비교적 저렴한 박사과정 등록금과 연구 환경을 강점으로 세계 각국의 연구자를 유치해왔으며 제도가 변경되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번 검토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국제 연구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교육기관과 영국에는 정부가 국제연구 인재 유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저조한 선거자금 모금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둔타 연방 상하원 다수당 탈환을 벼르지만 당의 선거활동에 쓸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선거자금으로 1,630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1억 2,850만 달러와 비교해 약 12%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상원 선거위원회 4,100만 달러와 하원 선거위원회 7,900만 달러 모금액에도 공화당 상원 5,590만 달러, 하원 9,270만 달러에 밀립니다. 중앙당의 전국적인 선거 활동 자금과 마찬가지로 당 또는 후보의 광고 등을 지원하는 슈퍼팩의 모금 실적 역시 민주당이 공화당의 열세입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슈퍼팩이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단체인 마가는 4억 60만 달러, 공화당 상원 리더십 펀드는 2억 3,860만 달러, 공화당 하원 리더십 펀드는 1억 4,18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주요 슈퍼팩인 상원 다수당 팩은 1억 2,650만 달러, 하원 다수당 팩은 8,99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솔로스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인사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갑을 열지 않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미국 시간 기준 월요일인 3일 오후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란 핵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비핵화 합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스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지만 전날 밤 트루스 소셜에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군사작전 취소를 알렸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현지 시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이 엔달러 시장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데민스터에서 열린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좋은 관계여서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시장 개입에 나섰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다며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엔화 가치가 가파른 약세를 보이자 일본 당국은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화를 파는 개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입 규모는 6조에서 7조 엔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혼 게이자신문 니케이는 미국 통화당국이 시장 개입의 전 단계인 레이트 체크를 했다고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니케이는 미국 재무부 지시로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은이 레이트 체크를 여러 은행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일 당국이 동시에 시장에 관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레이크 체크는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전에 주요 은행 등을 상대로 외환거래 상황 등을 문의하는 것으로 올해 1월에도 엔화에 대한 미 당국의 레이트 체크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겼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늘리는 대신 고가,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높이는 방식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낮춰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열어뒀습니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9억 원으로 낮춥니다. 실거주자는 공제액이 2억 원 늘어나면서도 비거주자는 3억 원 줄어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가 약 17억 4천만 원, 14억 원은 약 20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시가 20억 원 수준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시가 20억 원을 넘어서면 집값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에서 30억 원 구간에서는 기본공제 확대 효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30억에서 40억 원대에는 세액 변화가 크지 않고 40억에서 50억 원대 고가주택부터는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8원 9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7원 3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0원 5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다소 구름 낀 날씨로 소나기가 내리다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

radi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에인젤, 이즈웰라이프.com, JM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오피셜 게시판입니다. English Conversation Club, Mount Alberta 내입니다. Mount Alberta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무료 영어 회화 클럽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루크 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레고 클럽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레고 클럽은 매주 열리는 공동 창작 공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놀이공간은 연중 내내 매주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루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커피 케이크 앤드 컨버세이션 도서관에서 커피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8월 14일,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 라이브러리 8 뷰트 로드 프랑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푸드 아트 마켓 안내입니다. 다채로운 노점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길거리를 거닐며 즐길거리가 가득한 베레스포트 광장부터 모케르 레인까지 이어지는 K로드를 거닐어보세요. K로드의 매력을 더하는 다양한 상점, 갤러리, 카페, 바들룰 체험 탐험할 수 있습니다. 구경도 하고 점심 식사도 즐기고 오후에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K로드 오클랜드 시티에서 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104.6 Planets FM.
1: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소재 활용을 의미합니다. 플래닛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팁을 소개합니다. 와이타켈의 쓰레기 처리장이 최근 와이타켈의 자원 회수 공원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곳에는 티핑 포인트 커뮤니티 리사이클링 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책, 의류, 가구, 장식품부터 건축 자재와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물품을 판매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 보십시오. 2024년에는 총 14만 7천 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westnothing.co.nz에서 확인